小赖，你唔好喊啦，不如我同你翻去老爷嗰处啦。翻到阿爹度，细乐，我唔翻啦。个人真系阴公噶啦，赶咗阿小赖出嚟，小赖又唔肯翻佢自己嘅屋企，咁以后点算呢？不如我听日静静去话俾老爷听，我相信天下嘅父母都唔忍心睇见佢自己个女咁嘅。